0: 베이징 왁티 사엣 온베시.
1: 으름치 시아리 수스트 박스는 예니디키 젤리 누칸도다 규름의 50 квадрат метрден 110 квадрат метргече 5-6 каватлик лифтлик гүллик ва Европа